0: 동사야! 하그랏! 하그랏! 이제 가자! 일본한테야 돼. 하그랏! 아직까지 무사해라며! 함내 빨리 무식해서 밀 딱히 밀, 얼미자 갈릴 거야, 뭐라야.
1: 지양, 절대!
0: 아까 밀 사업세, 내가 하스카타 홍케 보고 없나 갈람 빼시거래. 아이언니 사업!
1: 아이언니 사업! 아이언니 사업!
0: 아이언니 사업! 아이언니 사업!